0: 아니요, 그러시면 뭐.
1: 오늘 네 바라리지가 대부가 강만.
0: 자지. 꼬여 싱떡떡 듣듯 야생 본 가간 두루고 놈이 두두 쇼코 빠르긴 굿이 오는 건 뒷밥판 두루에 안아 꼬시 꼬크로소노
1: 브리 요
0: 낫잖아 꼬노 야지 어정한테 끈 도정한테 잉로꼬로 시아디 lawan pun kakang ojo bebarengan becik siati ngalor pun kakang idul di dengosin disik nemu aki si kokrosono
1: iya kamas misalkan jauh patuku.